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성과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흘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25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이 1년의 방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성과문서에서는 미중 간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한편으로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논의되고 있는 AI의 리스크와 이익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대화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러시아, 북조선, 이란 등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측은 발표했으나 미국 측의 성과문서에서는 타이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에 타이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말한 것은 아니라며 시 주석은 내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서에서는 양 정상이 미국과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으로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는 것을 상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는 내용보다 연출이 중심이었다는 논조가 많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배려하는 자세를 나타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재현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모양새입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이 26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국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회담은 26일 밤 9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습니다. 전화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제안보를 포함한 경제 및 안보 등 중국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일미 양국의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전화회담을 마친 다카이치 수상은 기자단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직후 전화를 받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하고 앞서 뉴욕에서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 이어 일주일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굳건한 일미 동맹의 유대를 나타내는 것이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 등의 합의 내용에 대해 백악관이 발표한 성과문서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맹국으로서 함께 싸웠다는 점을 상기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외교적 대화이므로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일본과 미국이 이제 서로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됐다는 것을 전해드리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위해 이란 측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5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위해 미국이 7일 내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히고 지금 그 선택은 미국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에 이란은 거래를 하고 싶어하며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고 싶어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얻었던 수입이 끊어져 어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라그치 외교장관의 제안을 거부하고 11월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측근에게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선거 결과 등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정부 당국자 등의 의견도 아울러 전했습니다.
1: 미국의 OpenAI가 개발 중인 AI 모델이 개발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 타사의 웹사이트와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25일 개발 중인 AI 모델이 타사 시스템의 보안을 우회해 웹사이트와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수십 개 단체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웹사이트에는 정보기관과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 사례 가운데 오픈AI 이용자가 제공한 이미지의 외부 유출이 53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오픈AI의 AI 모델이 호주의 공공보건 서비스 웹사이트를 해킹한 사실이 밝혀져 23일 앨버니지 총리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오픈AI가 이에 대해 해명을 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AI 행동 파악에 힘쓰고 영향을 받은 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 과정에서 AI가 개발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일본과 한국이 상호 문화를 소개하는 한일 교류 한마당 축제가 열려 도쿄 내 행사장에는 방문객들이 한국의 식문화와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즐겼습니다. 이 행사는 일본과 한국의 교류를 심화하고자 매년 도쿄와 서울에서 열리고 있으며 도쿄에서는 올해 신주쿠구에 위치한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음식 코너에서는 방문한 사람들이 라면과 재료를 용기에 넣어 전용 기계로 삶아 완성된 라면을 오교에서 맛보는 한강라면 식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또 한국 대학생 등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에서는 좋아하는 드라마의 내용이나 일본어와 한국어의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의 피아니스트와 한국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참가한 클래식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59세 여성은 한국 드라마 등은 보지만 한국 젊은이와 직접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혁 주일 한국대사도 행사장을 방문해 많은 일본인이 방문해 현재의 양호한 양국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앞으로도 매년 개최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27일까지 열리며 10월에는 서울에서도 개최됩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에서 일본 대표팀이 접전 끝에 북조선을 1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28년 LA올림픽을 대비해 21세 이하 대표팀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본이 26일 밤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8강 경기에서 북조선과 맞붙었습니다. 일본은 전반전 주도권을 북조선에 내줬지만 전반 39분 덴마크 2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응화디케 우체 브라이언 세호 선수가 전방으로 넘어온 롱패스를 향해 침투해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에는 네덜란드 1부 리그의 AZ 알크마르의 수비수 이치아라 리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끈끈한 수비와 J1 리그 감바 오사카의 골키퍼 아라키 루이 선수의 선방에 힘입어 북조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본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오는 30일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격돌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충경 신희수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왔다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데스.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て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 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 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5: 何をしますか?
0: 는뭘할거예요?입니다.
6: 하이킹을したり온천에入ったり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하거나온천에들어가거나하고싶어요.
5: 하이킹을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する
0: 하이킹을하다의타리형이고요.
5: 온천에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入る
0: 온천에들어가다의타리형입니다.이문장에서는앞으로하고싶은것을말하고있으니까마지막에하고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했는데요.이처럼다리는과거에한일에도또앞으로할일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하이킹을したり온천에入ったりしたいです.하이킹을したり온천에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예로연습해볼까요?오키나와를여행했는데오키나와에서뭘했느냐는질문을받았다고가정해볼까요?쇼핑을하거나바다에서헤엄치거나했어요라고말해보세요.쇼핑을하다는
5: 가이모노오스르가이모노오스르스르
0: 하다의타리형은
5: 시다리
0: 입니다.바다에서헤엄치다는
5: 우미데오요그우미데오요그
0: 헤엄치다의타리형은
5: 오요이다리오요이다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가이모노오시다리우미데오요이다리시마시다가이모노오시다리우미데오요이다리시마시다
0: 오늘의추가표현은파르페를보고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맛있겠다라는뜻입니다.먹으면서맛있다고말할때는
5: 맛있이
0: 라고하는데먹기전에맛있겠다라고말할때는
5: 맛있어
0: 라고합니다.
1: 네,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맛있어!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탐이멜론파르페를먹었는데요.그래서오늘은일본의단과자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화과자나양과자등아주다양한과자가있는데요.
0: 그렇죠.양과자중에는스펀지케이크에생크림이나딸기를얹은쇼트케이크처럼일본에서보완해낸것도많죠.대표적인화과자로는떡이나쌀과자,만주가있는데요.여름에는빙수,겨울에는하트달콤하게졸인단팥죽등계절마다맛볼수있는것도많습니다.겉모양을중시하는것도일본단과자의특징인데요.봄에는벚꽃을소재로한과자,여름에는별하늘이나맑은계곡물등을표현한청량감넘치는과자가눈길을끌죠.
1: 네,맛도물론이지만겉모양도예쁜일본의단과자를여러분도드셔보세요.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